0: 인기 뒤에 되기 섬기 동에 세퇴하시 시윤은 퇴하 맹해지 차윤도 다 섬기 뒤도 뒤 섬기 동에 세야다 섬기 때와 주비하기 탑시디 친구부 다 제도금도 와 친구부 뒤도 류족이 동에 세야다 지 뒤에 주비하기 차윤에 마도 이루 떡백한 게 뒤도 되라 친구부 뒤에 제도금도 와 Sedih ini macam ni, tak? Iru tak payah kahne yang dia agi tidu, kecik pun sahaja betul. Tapi ya, korang iru korang agi tengne, tak tunggu saya ada dewa tu dia agi tapsi je, saya boleh arah. Sedih ini macam ni, tak? Cuma buat jangan le ya, lada ru cuci je, dahsyat mana? Juga mula. Tak nang samlu tengne. 가다 섬기 동네 시터지 사무실 당고야지 섬으로 시디어야지 다 섬기 동네 시터지 사무실 당고로 와
1: So given that no matter how pleasurable and comfortable one's physical experiences may be in terms of facilities and material wealth and so on since it cannot override and supersede the experience of pain and suffering on the level of thoughts and emotions what this indicates is that in order and since the experience of pain and suffering and so on on the level of emotions and thought is so dominant and acute for us human beings what this indicates is that we need to find a way a method a means by which we can learn to overcome and remove or overcome these this particular level of suffering and pain. So what we come to recognize is that many of the external facilities such as material wealth, acquisition of things and money and so forth, these really pertain to factors that are necessary for creating a level of comfort on the body, on the bodily existence, on the level of the senses. But with relation to our aspiration to overcome suffering and pain on the level of thoughts and emotions, they have not much role to play. We need to find a role and method, we need to find a method and means which are much more appropriate to the seeking of overcoming the suffering on the level of emotions and thoughts. So here what is required is a cultivation of certain way of thinking, an attitude, and you know states of mind which are the appropriate resources for to help us overcome mental suffering and pain so what this in conclusion what this suggests to us is that to place all our hopes and trust in the external material conditions for the alleviation of suffering is really a misplaced hope. We need to seek some other means in addition to the material facilities to help us overcome the suffering that we all wish to avoid. Sorry, and here what is required primarily is a way in which one can cultivate a peace of mind, calmness and tranquility within oneself.
0: That, 신디짱짱게 다도 황도 챘는 삼담에 있는다 삼담에 있는 인지민지다 근데 일 일주기다 동해 뉴를 떠야다 지금 이 침부 영향이야 인지민지 최 배지 고야 배지 매배 소리지 다야 또 무도하는 시합이 있는데 최 고기하는 마도 시합에는 최 매배 타네 일주다 동해 뉴를 떠야다 대화 망을 떠야다 탑시 다 패지 열었어. 딴데 더 있어 대학에. 땅 안주 밀리야. 참바다지 싸웠어 대학이. 안주 로 헨지리야. 코라디 사빈슈도가. 나 드는데 참지 대학에. 안주 런신기다. 최계지고 말해. 다 최명의 미지베이네. 참지 대학고. 미 잡부잖아. 가부지 우도와. 현지랑라 참지잖아. 장라 가보용에게 밑에 내봐도 코랑래 시안파 참지 땡하게 누가 여덟 시 땡대리 시안지 수 참지 채알이야 말해 다 랑래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이 캠빌 멘테표고 우수심 되게 다 멘테표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 넘는 말 왜? 숙제식 넘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여 사람들 봐요. 아, 피해드려.

0: 다 낭슈 다 빨리네 줄이 뉴에 거리에 배치 빨리네 줄이 하래. 아 때네마다 시징 드주제 망구지다 간다 렉자게네 줄대. 제네다 지수 줄이운데 디디님들이야 피이디 이니 야게 쉬우치면 인사래. 야게 쉬우치신제. 다간다 루주 나라리아 두 스텝이나 지지산제게 추. 양구 전주 선배 데누 디디 게이다 야간에 치료를 봐 침배 난게 게이다 쏘니디 게이다 비샤샤 다 게이를 공주니 니홍다 코리아다 에니 베남다 드발리아다 야나기 이기드네다 쏘지 쏘지 드네 바타 다 쏘보다 지 드즈규디 비이네 마 다르제 다 간다시 전주 선배 데니 야간에 치료를 침배다 게이 나눠라다
1: So, among those more than 300 volumes of Indian text, Buddhist texts that were translated into Tibetan, some of the texts on Vinaya, the monastic discipline, were translated from the Pali sources. But on the whole, most of the texts, particularly those that deal with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so on, were translated from Sanskrit. So, and then this huge Buddhist literary tradition were translated into Tibetan Chinese language. So, outside India, the medium, the language through which Buddhism was transmitted, outside India, the two most important non-Indian languages, particularly dealing with the Bodhisattva scriptures. They were Chinese and Tibetan, and historically, that was the case. Chinese language and Tibetan language became the two principal non-Indian mediums or languages through which all the scriptures pertaining to the Bodhisattva practices were transmitted. And from these two languages, evolved other traditions. For example, based on the Chinese language tradition of Buddhism, then Japanese Buddhism evolved, Korean Buddhism evolved, and also Vietnamese Buddhism. And based on the Tibetan language scriptures, evolved Buddhism, Mongolian Buddhism, and so on.
0: 캐바딘데 뜻송도와 비인하는 유르디 싫어하는 유르 세보다 뿌타고 싶어도 없어 비인 유르디 싫어하는 야구였어 자 간단하다 다르게 해서 지 전주 선배다 되는 단 누주 용서서 단 누주 차상원 지기 폐지다 제재청에게 끼이 다다지기 다 가서 그게 미티지기 배주 최심아 미티 지기 배주 70 개씩 서바 가서다 리빙 게 이르지 배지다 비디 소차데 있어요.
1: And it is now quite well known among scholarly circles that the translations made from the Indian sources into Tibetan are highly accurate and also very clear. And this is the observation made by modern scholars working in these on these texts. And how the fact has today, the fact is that Tibetan langu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living languages today, through which all the practices and the teachings related to the Bodhisattva vehicle is transmitted.
0: Yeah. Da, bebe, da. 댄주 야간에 수 주셔 주 제가 원래야 에 야게디 직단은 좀 거야게 룩스 샤디야 그래 가레슬라우나 단디 에 야가만 인스 야가만 인스다 야간에 주셔 대 샤게 통치 붙이기 와래 사실 내 인도 거대 야가가 민드메 다 전단에 다르샤 점된 데마 바가와디 점된 데마 아니 Brenda Barame, the Shuji part of the chamber, and the Sinders in Yimbu. Jenny, now a program you should be in Barry. That jumped in, all right.

0: its mind to this thing, then of course your attachment to this thing will increase. It will be very different from when it was in the shop before. Although the object or the article remains the same, your own emotional kind of attachment, your own attitude towards the thing has completely changed now. And also there will be a much greater sense of cherishing, attachment, craving, and also probably a greater admiration for this thing, attraction for this thing. So you can see here that because underlying this attachment, once you have given the label that it's mine, is a belief in some kind of a self for whose enjoyment you have bought this. And you can see that there is in the dynamic,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o the Buddhists therefor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ally negating this conception of self as some kind of autonomous reality. And once you have negated, once you have kind of shown the groundlessness of that kind of belief in a self as an autonomous reality, then you also undermine the basis for having strong attachments which are built upon this conception of selfhood.
1: Yeah. Dan digi paje tema deni gi ene gasa ga dami sam gomya songo ma do chi dami saji paje songo ya mare.
0: So among the Buddhist schools of thought, Vaibhashika and Sautrantika, the first two schools, only speak of the importance of meditating or contemplating on no self of person, but they do not accept any notion of no self of phenomena.
1: That is, usimni, any, kansa dami di tengle ya chui dami saaje de sungu yare. That is, nengga chumbu doa. Thegi ge ya da kansa dami sam konde ya digi any. Dadan Jane, Pigata, Chadan Giachi, called Dilia, called Notori. In a Chadan, you say, you to the Telia, Casol Pigia, Shanja on the Alia, a team money, Kinyamutin who came in Duba. Chendanganda, Chi Damis and Chuda Casasini, got a tree Damis, Casa Damis, and Shay in the Zane, any Casas in the Zane. 지단 최고는 먼저 강사다 요 말이지 뉴지에 나는 먼저 강사시다 요 말이지 있나야 안데데 최다 강사 니스체 강사를 전에 롱 접어버듯이 디두 접어버 디두 롱 접어버듯이 다다 디두 유진 접어버듯이 다 디 최스를 전에 디 롱 째자 풍속을 뒤에 최 양나 랑도 죽서 양나지다 풍속을 또 풍속을 뒤에 최디 이디 아니 최다 강사 인수치에 최다치. 자, 디지털 전에, 롱 접어보 다, 아니, 랑저티비 자유주 동아, 담이 디 권배 탈레야, 아니, 그게 롱 제시 풍속 최디에 대해, 아니, 나오는 신다, 대박 매듭지, 다 나오는 식으로 왜. 당연히 또, 나란수다, 능수다, 신주, 리아다, 그 간다, 지금, 아태에게 즈마르고 숙청부지고 융기업에 있는 전에, 딴 디, 봐, 말았어야지. 아니, 거 가서 그래. 년부터 그릇 채워놨을려나? 빼나? 말한조다 치수증이 최대이디. 치수증이 최대이디. 딱 말한조래야. 지금 그게 유태단테 채네. 아니, 용한 남시순 뉴니 유용수죄배. 다 렉바. 텔레테네니 초와. 다 텔레테네니 지금 차당으로 게임으로 와. 봐. 자, 너네 이번 인도산에 따오 어 유득이 돼 리야지 숙자 치료를 이제 간다 강폭에다 차 인도산에 그지 유지 유지면에 거래 가서 우리 그게 왜다 유지면에 지금 상보다 면배 지금 그 캐주얼로 배 속도 벌어지 여자 벌어지 나도 놀라 샤체 뒤에 차단해야지 그 차이 없는 거 알아봐. 등업이 내설이야 수저 지지 최대의 상물로 그 가다지 랑랑 증액이 똑같이 됐던 텔라 아니 코라 등기면에 아니 똑배 신유로 코라 등기면에

0: 그냥 이제 탄이가 원도 수 가서다 풍금 뛰지기 배추 남남라 망고 실험 대해서 뭐 남자 무슨 저기 대다장 아니 이제 탄이도 인기 있으니 대한 답을 못 주고 있으니 송인도 자네 따오 가다 가실 된다고 잡아 자세 연구해야 돼. 나 지는데 왜 중지 이제 다시 막 하면 좋을 거 있어. 다 남들 왜 이니 시야 돼야 다 견 전부 해야 돼. 견 가야 될 수가 있나? 아니 결한 게 치 송월이야 지기다 상당에 에 민에 차단해야 되리 결한 게 지니 치료 전주가 까베 아니 되게 최지 담이 되기 팽기 연아야 결한 게 용월이야 그도 그냥 먹고 있는 거도 와 디도 그냥 용한데 버디 그 디도 차 되게 와리 아니 될래야 아니 결한 게 안다 순진이 좀 그때 거는 이때 관배 결한 게 아니 가서 우리 디도 그 딴 용차 되봐 근데 들려야 아니 차단 근데 가도 그도 와 상당히 싫어 와 아니네 결한 게 아니 송어 그래 당연히 뒤집지 대네 좀봐 찍려야 우마배 나라 아니 치든 미시바 넘지게 따와디 최지 다음에 라과질의 셰이시 순진 이동이 대권의 최지 다음에 라과질의 셰이시 대당라 아니 넘배 대네야 섭도 치니 아니 송어시도 전도 못 주고 섭도 마세베 짐바테야 대발 못 주고 그래 송어야 찍지 다 우마보 룩지기 아니 치 송어다 난 짐바 그게 이와 마치겠지 니가 너 가다 아니 니가 쇼르베 다 가다 치 송어 치료 전주가 막아 치료 전주가 샤 이 교양 좀 들어와 아 치리 샘잠베 샘잠바다 내조제고 우마랑 유베 치료 전주가 못 주버려 쓰대야지 치료 딱전 쟤니다 그게 많이 배 인사 단 니 수진 초지 참이 이번 인도 산에 된대가 탄에 쟤 인도 산에 그 니좀 해봐 차체 아니 연아 니가 봤지 시부로 샤바 인도 산에 그 아니 Then, money in the Mabber is under the tent of a digital. Get it, Tabo Dishabe, you know? Now, Zimbal Shashanaya, Zubakishi Shami, Shana, Devoyamari, called Gil Denny Shaguri, Chisun, Charlotte Denny, Charge Yavan Nashi, Charlotte Denny Shaguan Nashi, Jenny, Chatumola Denny, Charge Shaman Ulla Denny Shaguan Nashi, Now Zimbatea, Gin Tuni on the Vishin Dizani, Zubakishi Shami Gumari, the name made Dizani, Gin Tubit Denny. 가서 우리 샤고하신 분 이르자네 치드윙도 최대에 왜 차지 차라 때네 따와지 용초도 가스 자지 네 이르자네 치드윙다 난 즈번이가로 연의 연념 매나 매념을 봐스 자지 네 인도 뒤 여와 체크 좀 민도스 근데 가다 연이 조조 지금 즈번 가서 우리 일류 때네 지 뒤도 소화 영대발이야 아니 거수 그게 차단기 뭐야 년부띠 년부때야로 믹스면 누가 왔어 딘 내가 저거 정설해 어 내가 타네 전에 다시 더 좀 온이 주베 동아 세야게 다하게 송이고요.
1: So this is how the Yogacharya school 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In contrast, the Madhyamaka school, the middle way school, develops a different rea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they would read the Perfection of Wisdom scriptures as being literal. And accept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statement that all things and events are devoid of any intrinsic identity and intrinsic existence. So they do not make distinctions between subject, the consciousness or the mind, and the object, the matter, and the objective world of external reality. For example, one of the text belonging to the Perfection of Wisdom class is the 100,000 verses on Perfection of Wisdom, in which we read explicit the qualifying term that things and events do not exist in the ultimate sense or on the ultimate level. So this qualifying expression on the ultimate level or ultimately is explicitly found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 itself. Therefore, the Madhyamaka school maintained that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re literal and by their statement that all things and events do not possess any intrinsic reality does not imply that nothing exists, that all things and events are non-existent. This is not the meaning of these scriptures. And